0: 랜디하가 고스갱키 대보시오대가
1: 대키는 오시원이 오가이시대
0: 스미가나 스니에도 샤게네 오시오 고스갱키
1: 기름주한 영수 따르니 가로부 신경

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我爹爹，